그렇겠지. 다시 메이크 주지 한스웨이드 바이자님 파리오 델게 그렇지. 내가 again repeat message 다 샤멜라이지.